0: 불안해하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.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. 낯선 길을 걸어 댄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.
1: Everything okay, my man? Turn the music up.